0: 초모 집에 까먹고 가까치다 해야. 하늘이 코 가타 가마햄. 쇼비 마비 부위 어코 나하냐. 마리 쇼비 부.
1: 包错把脑袋，对着嘞，俺们靠那边家就，七对包好，起码别打那嘞，那副那刀没为拉好，俺们靠对你家那哈你们，七对去必须嘞脑袋个门口打别对着那，立着啦，立着他们个位就。

마치 코카 디제무 코조지카라오 치제무 코조지카라오 도산에 무가 부이 아칼레 피디무 코라후 디즈레 라토부산에 무가 지무 코릴리비 마히우네 아내라 무후 코비디라게 불루무 코치디네 코소가게 아슈치 호미라 우타코이레 아내구 파주 무후 마주치탈레 불루무 코네 코가쇼무아타우네 아보소부 무후 자자디 파조디 무후 아슈지레 타우네 지브칼라네 주가 칼라오 아보소부부쿠 샤자디 파주가게 우파무자라로무쿠 진노카슈고 아푸지무쿠 샤자푸바네코가 칼라오 줄레무쿠 블루디줄레 꼬즈네무 아슈타비우네 도루무쿠 치즈네 조무쿠 르도비제티오 블루무쿠 치즈블루 아비제티우네 도산에 무지빌라오 우파무자토무무쿠제 무누츠코부치노라요

같아요. 아우프무코 파푸지푸게 우프무코 우나체 비가네 지무프무코네도 주미설레가이네 넬라코비티라타유 아우파무자치마베 제무누즈흐부부코치노라 넬라코비티라게 비티라후초자무코치마게 아도샤네무가치지루비우네 가샤무코네무가치지슈베 제코무코 아치노라요 넬라코비디라토 비디미그무고라후디제고

아가구 을로니라베오 그리샤포 카처지슈호 그두네 이가모지헬리오네 아네그카부무코네일라 네라로부무코네일라 네라무